0: 是，司令部，我们能告知，来，别蹦炸弹，超破在台队长，别装了。 방금 지나간 다음에 중국군이나 언론 죽여대를 보내라고 나와 이상한데 전해. 안구 낙동강 회답 인천 대위님
1: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?
2: 그거 너한테 말해줘야 하나?
1: 아, 아닙니다. 대위님, 오해하지 마십시오. 그 사단으로 가는 길에 예민군 부대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. 조심하십시오.
2: 그럼 용대로 가는 길목은 안전한가?
1: 네, 그쪽은 괜찮습니다.
2: 고맙다, 장사.
1: 고맙습니다, 대위님. 가자.
3: 你有没有这种感觉啊？金哲在跟敌人说话的时候，这一恍惚，好像他们是一伙的。咱小秀才就是优秀，有出息。战争打完以后，他指定能成演员。我还记得他第一次演帝君的时候。 他紧张的扣子都系错了。上山，上山。
4: 야 당장 풀어주고 이제 무서
5: 군의관을 불러와.
6: 네.
7: 씨발, 이 병신들아!
8: 감히 조군의 정찰병을 넣쳐?
7: 어? 미친 거 아니야?
8: 영대장한테 말해서

0: 지금 바로 추격대를 보내겠습니다.
1: 경계병 황소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너랑 같이 가다.
0: 그래도 되겠습니까? 만약 그 사이에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?
1: 청차병 들어가지 않는 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.
0: 네, 알겠습니다. 대대장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. 대대에 보고하고 바로 따라가겠습니다.
2: 잠깐! 일단 추격은 안 한다. 적군의 정찰대가 왔었다는 사실 너 누가 알고 있나?
0: 대대장님께서 때려 눕힌 두 보초병이랑 대대장님을 때려 눕힌 순찰병, 그리고 이 벙커 안에 있는 병사들이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.
3: 대위, 지금부로 자네 지휘관을 부중대장한테 넘깁니다. 그리고 자네, 지금 즉시 자한대를 준비해서 이 일을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을 데리고 나랑 같이 사단으로 간다.
0: 이건 대대에 보고해야 합니다.
2: 그쵸! 더 이상 더 달면 죽여버린다.
4: 好点了吗，文姐？还行。听说你要回去，这是同志们的家信，麻烦你回到国内给寄出去。嗯，好，我这儿还有。文姐，你回到国内之后，你父母会来看你吗？啊，我受伤和回国的事儿，我还没告诉我父母呢。
5: 啊！
4: 其实我压根就不想回国。
5: 那怎么行？你得赶紧手术啊！
6: 对呀，你这伤这么严重。

0: 충성야백설이
1: 미군 정보에 의하면 자네와 자네 이끄는 부대가 모두 전사 아니면 포로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, 야 살아있네. 잘 따라왔어.
2: 급히 보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.

0: 就是这个地点，三人警戒，其他人休息。是。报告支援，到。报告师部，我们已经到达大余岭了。是。자네가 왜 314고지에서 아군의 작전을 막았어？경찰병들은
1: 남겨두면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.
2: 그게 가능한가?
1: 일단 저의 정찰대는 우리와 같은 무전기를 쓰고 있어서 신호 교란이 용이합니다.
3: 그러니까 우선 적의 정찰병들이 들어가서 보고하게 만들고 그 다음 속히 군을 재정비해 이 314 고지에 방어력을 구축하는 겁니다. 그러면 놈들은 저희 군의 원래 배치대로 공격 계획을 짤 겁니다. 그럼 결과는 뻔합니다.

0: 좋아. 좋은데 그들이 언제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확인하겠어?
1: 어떻게든 정찰 서대를 찾을 겁니다. 이 계획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적의 정찰대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314 고지의 병사들 모두 데려왔습니다.
0: 잘 생각했네.
2: 사단장님, 지금 당장 무사 신호 교란을 해야 합니다.

0: 사냥하러 왔어? 제보 잡았구나.
1: 예, 우리 방금 꽝하물이 잡았습니다. 혹시 여기 근처에서 다른 사냥감은 못 보셨습니까?
0: 아니, 아무것도 못 봤다.
2: 그럼 다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고라니를 잡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.
0: 그래, 가봐.
1: 가자.
2: 응.
3: 吉洛，
1: 哟，
3: 你留下协助班长李万福，大牛、毕雷珍还有金哲，你们跟我走。
4: 你要干嘛去？证明自己不是个孬货，关键时刻不要拉什么来着？你们那儿怎么说？拉稀百代，
3: 丢你玩闲子！李万福，我就一个要求，一旦遇到敌人，尽量避免交火，观察敌情，等候时机。
4: 等到穿插部队来了之后，配合他们行动。这个命令，你们必须给我严格执行。
5: 欢迎科长，等一会儿。
4: 还有，每个双数整点，开机尝试着跟市里联系一下，但是不要开机时间太长，别被敌人侦测到。我懂。知道就好。这块表呢，虽然有点老。 但是走得很准，你拿着。
5: 谢科长。哦，对，科长，钢笔，这真是根好笔，但是配件实在找不着。对不起，我修不好。

0: 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卿，少 소인소대만 연락되지 않고 있습니다.
1: 그들이 간 대원형은 놈들이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야. 그 주변에서 총소리를 들었던 사람 없어?
0: 아닙니다. 없었습니다.
1: 없다고? 그럴 리가 없는데. 그렇다면 그들은 살해 당했을 거야. 아니면 벌써 돌아왔을 거고.
2: 당장 그 지역에 보호해. 놈들이 우리 군을 죽였다면 분명히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거야. 보위병들에게 10명 정도 소대를 보면 바로 얘기해.
1: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작전을 절대 간섭하지 말라고 지시해. 그 소대를 이끄는 사람은 대위다.
0: 예, 알겠습니다.
1: 가봐.

0: 꽃소소가 늘었나?
1: 네, 다른 병이 있다고 해서 상부에서 임시로 추가했습니다. 주로 후방으로 가는 군인을 검문하고 있습니다.
2: 그래, 중방에는 다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뭐 조사할 것도 없지.
1: 대위님 말씀 맞습니다.
2: 수고했다.

0: 놈들은 적군 몇 명과 통신기를 남겼다. 통신부 연락해서 대어령과 그 근처에 대한 신호 교란 계속하라고 해. 박 대위, 애들이 데리고 가서 그 주변 도로를 철저히 보유하고 있다가 324 고지에 그 네 명이 지나가면 소탕이 들어간다. 남은 조군을 반드시 소탕해야 한다. 그 어떤 정보도 새 나가면 안 돼.
1: 네.
0: 아, 그리고 부대원들에게 전해. 작전 시 흡표 완전 차게 차지하는 자 모두 사살해.
1: 네, 알겠습니다.

0: 科长，前面就是三幺四高地了，咱们一会儿怎么进攻？
1: 去他们连部，要求单独见他们的指挥官，先炸他，不行就来硬的。
0: 是，
1: 你走前。
2: 부전태장님, 후방에서 대위 두 명이 사병 두 명을 데리고 왔는데 꼭 부전태장님을 만나뵙겠다고 합니다.
3: 들어오라고 해.
2: 네.
0: 중대장님은?
3: 중대장님은 사단으로 가셨고 제가 지금 여기 최고 지휘관입니다. 대위님은
4: 부하들을 중부 내보내고 부 중대장과 따로 할 말이 있다.
3: 다들 나가.
0: 우리 군 초보대인데 정선은 넘어 특수 자정을 순양으로 가르쳐. 협조 부탁한다.
3: 당연히 협조해드려야죠. 대위님,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?

0: 그곳은 풀이 무성해서 몸을 숨기기 좋을 겁니다. 풀숲을 지나면 바로 숲입니다. 아직까지 그곳에서 적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
1: 지뢰 구역은 없는가?
0: 있습니다.

0: 여기서부턴 지뢰구역입니다. 제1소대장이 바래다 줄 겁니다.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.
1: 협조 감사드립니다. 돌아오면 꼭 부춘회장님이 도와주셨다고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.
2: 저를 따라오십시오. 여기 작은 막대를 절대 지나가면 안 됩니다.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.
3: 알았어.

0: 부순 대장님, 백 대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. 20분이나 기다리셨습니다.
1: 백 대대장님, 그 네 사람을 전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.
2: 군 첩보대 소속이라고 하면서 전선을 넘어 적군에 잠입하는데 협조해달라고 하더군요.
1: 아무 말도 안 하고 협조해줬습니다.
3: 그래, 잘했어. 오늘 밤과 내일 밤 조심해.
4: 놈들이 선배 14 고지를 공격할 거야. 성부에서 병력 지원해줄 테니 전도 준비 단단히 하고.
1: 네.
3: 주세 시작해. 반드시 해지기 전에 남은 적군과 통신기를 차단해서 없애버려.
5: 예, 알겠습니다.
6: 수색 시작! 수색 시작!
3: 가자.

0: 진료교육을 벌써 났습니다. 형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.
1: 그래, 고맙다. 회장, 내쉬 이미 끝났어.
0: 다녀.
1: 别来这，哎，去炸一个。好嘞。大牛，你轻点，别又给人坐死了。
2: 好的，科长。 哎呦，
3: 괜찮아？
2: 啊，괜찮아。
3: 야，근데소대장님은왜아직도안돌아오시는거야？
2: 한번가봐야하나？뭐야？
3: 뭐야？

0: 아니야. 포병대대 314고지 위에 올려 보내. 중국 포사거리 우리보다 짧아서 우리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.
1: 네, 알겠습니다.
2: 사단장님.
0: 자네 쪽은 어떻게 됐어?
3: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적의 정찰대는 우리 현재 위치를 보고하러 들어갔고 나머지 적은 몇 명은 처단 중입니다.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처리될 것입니다. 걱정 마세요.
0: 잘했어!
3: 이제 배치를 바꾸셔도 됩니다.
0: 좋아. 그러면 이제부터 새로운 작전 따라 314고지 방어 배치를 변경하면서 반격 작전 준비한다.
4: 이 빨갱이 새끼들
0: 이번 기회에 싹 다 쓸어버리고 니들이 전지로 점령한다.
3: 알겠습니다.

0: 대장님, 통신부대에서 놈들이 무선 신호를 감지했다고 합니다. 위치는 여전히 대여령입니다.
1: 그럼 통신 정찰 전형을 현장에 보내서 당장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라고 해.
0: 근데 놈들은 잠깐 켰다가 저희 측 결안을 받아 통신이 불가능해지면 5분 후에 전원을 끈다고 합니다.
1: 전원 켜는 시간은 규칙적인가?
0: 그게 규칙적이긴 한데 길지도 않습니다.
1: 무슨 소리를 써서라도 정확한 위치를 알았네.
0: 예, 알겠습니다.

0: 근데 사단에서 연락 왔습니다. 지원에 총발한답니다. 오늘 16시부로 대여령을 포위하던 대부대는 철수하고 수색 임무는 저희 보고 맡으랍니다.
1: 젠장. 보위부대한테 전해. 즉시 재수사 실시한다. 개미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16시 전까지 반드시 너문을 찾아내.
0: 예, 알겠습니다.